0: 안녕하세요.
1: 나보다 이제 좀 런살 하기 시작했어요. 아직도 정작가나 나라 얘나 지금 모닝 시대가 없는 이자 땅라이 과거 시야 도이 도니 시대도 농촌 토 타기는 선장도 도루시아 나 고가가 시에티엠 농택 시에티엠 농택 이제 또 들은 땅라이 그러고 이런 한 쪽에 문제 또 나의 시도 마시도 농 땅라이